0: 예수를 언제나 화려히 예수를 아이네 깨레기 깨레기 깨레기 나 이리부베 언제네 맨마 이리부베 언제나 화려히 예수를 아이네 깨레기
1: Hallelujah. Hallelujah. God bless you.
0: Thank you.